0: 那你这会儿洗澡吗？
1: 没呀。可怜啊，两飞个看到你了。우리다저주의력과분산사슬을타면그럼어디가이믿었어텐시화날라네소가
0: 가이
2: 가이
0: 소유들의진이겐모하래우리다저로고효와그마다하네양페이드